0: 나는 꼬르승 유비라스 전이다. 룰티 루사랑이 당신 전에 또 강한 무가다 말루이카. 시독.
1: Sir, sorry. 기보았나 뭐 안다는 배로 와 마다세 몽 미시스.
0: 우사독.
1: Safe ang inyong baby. Pero kinahanglan pa siyang i-monitor din yung pila kabuwan tungod kay premature siya.
0: Kinuho ko. Wala si Janet. Janet!